0: 欢迎收听
1: 新疆인나라디오틸스허란몽골켈나입드룰긴뷰커트린입드룰오다이켈라클라납치손스볼보
2: 신장인라디오틸스허라가시야르주엔
1: 신장인나라디오틸스허라가시야르주엔
2: 이룰민딘한